어린 옷인 옷이라 안 발라봤어 죽을 호인밴드 아슬릉딜히 두려운 젤렛 올스키 주소선도 헤라브나 올스엔 옷이리 일팅하시 주울린디 자 우우순첸 알니 속을 올바 이두가 샥다 안 발라봤어 순첸에 따라볼 장점 바가틀 으뜸뜸 발라 헤라브나 비시시르간 버린 헤르기 하마르차 중랑장 두심을 파스터른 주부들린 산모 벤호네 아벅장니르차 헨나스타샤라 비시긴세에 에르빈베지 장시 두심을 구용 비자 두심을 주거진 성수 두심을 장홍 少西土心门的复制学松将官罗东六级 아는 에레벤 으뜻노트베나 시르긴 달덤발아벗 이흐연쇠 수이진도도 주의 주공진 대투장관 후진도도 정부 산진小一啰嗦 호진도도 알로송관 황갈 한당간 능지리기날나 조세호알란 무릎도 디베흠돌 알리소울롯 쥬울리쥬울나 인샥다 니기 타트라얄흠 발볼 다연세 다일릉산준 수진도도 쥬이긴부여 내는 발볼 인가지라 누구에쇼 타베나그볼 여당시 버양호 오스트유크 당기싱허거들 오스이리기 볼업서롤랏 버양호들의 배행대나 그래 발볼 인데 누구에 인너스 바스토그 발볼 좀 하튼단 배행대 세몬 알니 저글롤랏 우후순첸 힐즈벤 타니 알레 닥터 오시르베 바소 무둘루 우가 발바스 무그스미니 히 짤르헤 산차 장저가라 딜전 올센 닥터 발 오시르 웨 이진궁인 젤르기 훌로모 순천 데로서 딜전 비산스 저 우칠레 서석인 시리김베들 전통은 언니기 아치 바르고니 트가드 무르네 바로 허버거 쇼트 음르시 시리기 아르다 하가네 아버그 루브이기 허것 신여 판정 확니 용물었 시리그 발로볼 이해식 알랏 사오사 징조기 사오사 아박 향양가지리 내가 무슨 미질렛 손이 떠오른 짬후헛 장랭 쪽이 바스 쪽이렛 시리금 바라본 여머네 바로 후보들 니금 이렛이 보스 인연맨 이 말은 단의 얼음 바라볼 인오시 틀제흔 인오시리 흐르흡을 다른 비우제와 사오석인 부이 무르네 바로 후보들 보스니 우지불 만의 워스터는 막아 사나태가 죽지노 문우기의 상서 같은

말해본 말에 장동이 제일 끼는 사람한테 힘을 업 소속이 시리코틀 그 어때죠 배틀 우젓 토싹 묻었 순어디르득슨 루브이 태워시리 배틀 묻듯 샷벌비 루브이기 흘진 덕듯 루브이 부긋 많이 진태 가르등니 부순이 합듯 스틀이 늑긋 의어버를 발지 시리기에 짰듯지만 소속의 딜벌 야마르바 비바다원 소속이 장동 다롤라바 그 말에 장동 갓절에 저블렁 벌나 뜬너섯대한 유부일로가 니러듯 하이르 벌써 합스리 집에

이젠 공돌 하나 얼지 흘리큰 이노시라 기초 흘리큰 이소 순천 이흘러봐 이흘러봐 자 우나란 산전 샤오식은 일흘러봐 미니 스틀들 역타르봐 각샤 흔히 자르제지비 토솔이 텔바 루비긴 베틀 소속은 베틀이 무둘인데 흔히 야분다 산전 샤오식 로소 흘제 이젠 공굴셔볼 비야비야 비어른 어스트웨가 베들린 우주들을 야물었다. 오늘은 시부의 알제호 어스금발라군 이것에 나가. 멍칠지 마라. 그래서 산진샤위로서 쇼트발업을 징조로 어스금다. 어스금발 유흑클에 바스닉 주일인 이모 늘히고 있다. 이도가 바라발 징조근 이지나 리오벽인 부이발벌 우호떼 떨다나 우르호부고는 리오치이다 장생가찌리 벽돌 이노다 아시볼 리오부이테 쩔럭신 리오치이테 바스 쩔럭고시르테 히마람 바라발 니그지린 이마라 바라발 미리조 아신쇼 이시금 발라발 우흥 돌다 이시기긴 우흥대 해나스 발라발 돌시오가 태글 태비치 울스들리기 귀시나 기슨 바틀러 발라발다 아르기 발라발 흐르길릭 임벤 이마란 로수기 임부야 불기 양오마기 아바 불스른지리

자, 장자 다스컨드르머 이미 야고마기 볼트가 쇼트몬 앙신 소가 로소 카르타스케 토르트와 인니 가스네 수르르 발볼 세트르 사우사우긴 일 이르트 발볼 비스칸 토샤드 우르그와 터르시만 순전에 짜만의 문이 비스칸 다스찬 서르발 Karabishke, Patna, Usun Chenevi, Umna Shirandara Telebit, Bishki Tota, Tuchila, Tari Piskunuga, Mugusve, Unukun, Urtum Muguet, Tigwalavish, Hanu Jerligi, Huliat, Yaltegi, Dilva. Nayangan Gatcher, Palabal, Yensugi, Shuutin Merlgat, Shafigi, Gatcher Valabal, Samon Libugi Sungu, Jerlgat, Hobi, Mitchi, Arund Valabal, Yensugi, Shum, Erlgatarat, Long Yogi, Gatcheras, Palabal, Lubigi, Ulditch, Hosum Belega, Tinmoto, Tashindarangol, Hiju Yisumbel, Idugo Bibas, Umna Jukter, Toxetim Maksha, Jingju, Nigmus Nart, Jingju Shangyang, Mini Valat, Yuso.

இருக்கும் சேலகனுவா யாவார் எனக்கு இ தகவா இதுவா இருக்க சிறு பலவன் சோன் தமிழ் இதோ தூஜாங்கும் பார்த்து இருத்தம் முத்தம் பலவன் மெங்கன் நிறி இருங்கி சகரிச்சி வேகவகத்한상원의 가치를 역시르기 늙은 타 보아그 이분도 장준샘의 바람을 대근답던 흘흔 장진로가 오가스 바람을 빚은 군의 내택에 노시라 하고 싶은 내리 순카가 하나군 뜻을 애내가 발 내일 뜻을 화렙게 노시라 순장준 샘에게 바람을 무르네 바라원들 누구다 부이신 잡아 장사하게 뜻 갓절에 발라온 앞텔레펜 미러를 발라발 샘에게 잘라와 앞텔레펜 덤다 발라온 내르노시름 발라온 우브니리지 북더란 니린 뜻글 함톳 니그미 후시 하프지베가 누구도 헐게 류부이기 아따 하일란 하프지베리야긋 임스네 세골아르 필히 대금 발라온 시 비튼 하여큰 후네 발나 이거 일어 못했네 헤어나 아른 가지리 발라볼 하여란 허비아시지 아라 점들 저글링이 함토바라 이질어 이구리 발라볼 내

비주얼은 먹샤 잡샨 열시해란 부왕하리 주 속톤 헤르고 무더 슈무기 호튼들긴 예발라 이민 바람알발 비문 한상은 가지라 하르사가 흘러무이 자 이인 비시가 애니 비시기 도어뜨지 마라 순샘 발발 알은 대간 아따 주불집에 둘둘둘 아따 헬금 발발 로소 쇼트 가라

다 들었을 공명 류의 대지의 이전 서석이 빨간 이주 딜느 이두가 빨간 서석 수단조가 터뜨지대 우들 텔레바 어떻게 해봤어 깨끗이

장샤긴 빨보홀 갓나 이르트 훌라지벤 흐늑 웃긴 유급을 올심 빨보홀 산진 샤위의 도심을 모소겠대 호나 에롬 빨보홀 힐잭 웃긴 빨보홀 만에 얼탱은 이친 궁아 유벽이 옥승돌 불우슬리 귀샷 밤뜨이기 희갓 젤 불시 해타갓 들어올사 이르지그나 국민상수나란 이네가 들친 저야마로 미니 힐스넷 가르치이다 자다 무인심 말로 이렇게 와서 니가 지일인 스드 갔으이 막 리우치기 도왔다 자 리우치 공수 아르치리라 아르치스넷 올라르 국민 아소젠 이르는 공수 시무드나 에너시리 오가사바 타네 징주발라 죽은 오스테발볼 느그느근 우볼 불읍슬리갓 헨 옴난 헤른탈리갓 오란샤간의 옆들

무르네 허버 덜질러 엉신네 더라 하일랑 갈라 엉신 질구신 엉시 잘라해 오스테 오스갈린 따블가니 주삿 홀센 자말 국민 잘라 셰리프 셰라스 오스네 따블간 소브징 힐리가 셰시직 내틀다 샤테 이트가 찰상인 이르기 기뚜 짜뚜 우직등근수 무릎을자 툴흑 창장머나 무릎을 툴흑 다발간 툴글랏 모나 하이나란 앙신 소갓 으니드와네 오시리 으시쩝 공명 발해발 따뜻한 버티어 로소 기때문에 기허피실라 이놈 발해발 스틀린 세하나 아스레 자가발 장태훈어 이군이 우짜앗 이흘라 타체 에누스 발해발 로소 흘제나히 공명 샤마스 누가스 노화 샤멧 비누기 힐지 우겨 미니 이쯤발발 엠타 임쇼 사오석인 수류상수 셔시측 이마 히마란 발레발 샤마트 일조끈 시에튼 훗나토라 흑션 힐도 사오석인 시리기 에름나르 부힐로 에름나그볼 에흥장태 술때 박았더니 장전역은 더기긴 여름 그지 부흘 성수원민이 진 쇼시뜨장태 바가바가가라 따로시네 길어 바글리긴 어제 배가 후들거고 트거히 바틀럭 스끌릴지 배가 바른가 서석에 엘릭을 바라바이 자 로소 뭉실지 국민상사합 오늘은 닥터란 타시다 이 오늘 히디스 약간 스틸 대기 국민이 무여 이너 달다 힐전 드르미 호인시 스틸라 남르베 디그디곤 티르가들 후스네 소올라 미니 바스트 바틀라기 비행임 이브시비 신이 이진네 엘간 스샤와이마그 Sakti hali uccet hefst elrıh palabal mini tahtırı diyena Munu munu hıştıgar hayran Mürne hıvatar garla Uol sen hatne raval Angsi çoksi gat Angsi ne tırıs karçuk Adamun hallo jamar Mürn vartıcı hal

바짠 오늘아 시내근 밭도 소승 올다그디 자 공명이 다가올 제박사래가 난슈여 내 지구리기가 이어야만 황정이 어졌네 세우들

0: 지린거든 몽골나라죠.
1: 부신이 몽골나라죠.
0: 동력인 몽골나라죠.
1: 행금이 몽골나라죠.
0: 올림비링 몽골나라죠.
1: 옴노트걸리싱 아라죠.
2: 이렇게 선수치다. 엔 차긴 토스케노 투르륵드네 동력아라죠 허러니 성근도시울승 아진이 호득도울승지리 흐식 보인 호레슨 동력으하 싱글드트넉 투르륵인 돈드불기 태흐룰라 타샨 샌드르흐노.
3: 선바이노 선석치도 엔후 바이르트 무처럼 동대 허팅 함 조치도린 토비네 몽글 요르크슨 아라지역인의 바인 선석대 쇼드랩드로드그 이번에 노트그 바이스 동대그 언치게 버러가람이 억든답드로지 선석치대대 원없은 소르트딕 소르트치등 신도르도르킥 쇼지 아윤사르니 아르심 후르통 선석치디컨 어버그 더굴드레 얼지 어버그테 이버르테 오르치린 더볼킥 우슨 종조이나 대극단 엔치게 늪드로드그대 노들트 허리빈 결혼조르가 오버몽그딘 아라자 대류 서럿니 몽글헤드니 오토고르딘 언지게 프로그라민 대른드 서부치든 비슨 아지네 후드게 도슨지드 의식보인 고레슨 동대극 갈직대 징그드 서부지기 늪드로드컬 볼던 다부흥 다시한 선치카동
4: 이버트 도트그 바이스드 동교 언지게 프로그라민
5: 이버트 노트 바이스드 동교 언지게 프로그라민

화두 바꿔라. 도로 덮신 도보다 부르던 고지 탐격진 고정직 예대로 늘 해린 도가래 몽골 별들 아름답게 라인들끼리 도르소도 오버핏 언직해 오드랍다란 어디 덮에 바흐 도르신 거친 아르딘도 장부르게 오슨